0: 나의 다시 마바하 아누투나의 다시 마하타 라칸데 라디오 ITN 세베 스리랑키아 한데
1: Good morning, Subudasanak. Udin Navya, Ivinadi, Hayai.